0: 우리 전화 질러면 웃지 못해. 그저 가라.
1: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 그저 가라.